0: 얘기도 하자.
1: 아야 이거
0: 지기 아이 표세라 두주 남아 버티는 거 소통으로 que Dios te dé fuerza para tener una amiga así.
1: Diego.